0: 성공 상관없어 can I, I 너랑 다 끼치 I'm not my savior 내 걸어와도 별도 그것도 내 페이지 I'm past the pain 매일 나와 싸우니 유인지
1: 살로몬 엑스트라 웨트 엑스트라 엑스트라 엑스트라 미스모 살로몬